0: 공빌
1: 눈가 사본 가서 안 가요 눈라마 공빈 말하면에 어 공빈 달리캉 어
0: 암통으로 승부나이다나
1: 암튼데 그러니까 어 공빈 반은 꼭 그대로 하자 능저디니 달리든 아니면 또 개바 말하게 승부자를 땀왕 어 후양산함 중양 어 라자님 사자지 수작 뒤만이 차다잔 돈이 소만하고 어버 히라 모니 묵다 아리보이 야스턴 공차 받는 와도 아부모 구티는 자타니 어 야스턴 모노 자카 그게 뭐 사람 성장 탈까 더 다분은 안 내는 만이 무서워 하는 어 당에 보고 다리게 봐 왕클이냐 게 뭐 어 그정 나이
2: 그래도 사람 성장 또
1: 예 아분 막 뭐 사람 성장 또 그래도 양나 서야 너는 빠르니 버리지 그냥 세치르니 너나 어 하이다 그래도
0: 당가 어 아주 번호 사이로 갔다나 번호 빠르 하이만 이야 글로세 아무노 차리 디네 어
1: 당에 세가 불가이 불판 것들마 삽자가 민달에 말이야. 마 성클레바이션랑 말로 허가하가 일라시디 부스로 기다작 당구나요, 그자.
0: 아프리카 주 서서 민달에
1: 민달에 말이야도. 아니 때에서랑마 성클레서이나 하가 저들라 라시디 부스 무궁 합탕구. 아무속 비아그르푸. 어 서보나 저부 땀이 서서나 쓸랑구노. 어 걸다 어 걸다 부자그라디 부자그라디 앙파요. 어 걸다. 어 걸다 치세야 저글래토 이거래 꼭서야 문어수 소모의 소소만지 치세야 저건 땀클리냐 똥내다보 악바로 당위로 두고이 하둘로 두카노 하대만으로 하둘로 만으로 두고이 리카노 풍담풍으로 사고 기다려 기다려 리카포
0: 문어 소소나 바가 안 하겠다나
1: 아주 무릎바라 무사가는 으스 사범 칼라노 아 걸다 아니 달리는 뚝피마시 어, 그부 약이 땀 몰라. 아니 약과 아까는 그래서 스티니티 약 그래서 포로도 약신이야.
2: 약 그래서 포로 갖다. 아니 낭자 갖다.
1: 아니 모록신은. 따와나 시리 따오는. 안 그래서 갑래. 당신이. 니니 제 살아 집은이 두큼만만이 거스도 만만이. 어저 또 목동 당신이 되고. 눈길이 필요 당기. 달리시 부자가 한게 또 따와나는 동시에.
0: 대낭리 막고.
1: 해가다. 그 어제 구민 달래만이 일하고 한 가이. 오야 능 속백가데 국민 승소가다 아 패가야
0: 말라키가다 피로구르
1: 예 너무 아니 달리바 마말라 이게 말라이코 말라이코 아는 빠르게가디 예 아는 빠르게가디 능 사람 승내 아는 만 능사하러 너는 살이냐 아 그때 얘기나 당아이 빠르게가 가이 어머니 너 코디 코디 부후다디가 가오 마니
0: 보고
1: 비신 또 만나 봐 가자 팀 패가다 에 프레카는 보는 사람 나이 카 칼까부 뭐
0: 칼까다 보나
2: 어머니 사람 봉사가다
1: 어머니 또 칼까부 아까 마인 왜 말해 가는 속백가 돼 문이서 가인 속백가 아까 땀은 아니 마 말해 가 아니 달리바 이게 말해 그 니는 사가는 복사디부 그니 약간 함나이 베리베리 가사베리 가사베리 비금 포르자 가서 뭐 약간 공세 걸어망 타가노 어찌 건 등등나이 힘이 탕간다 에 하들 하들 마인 니 빈통 니 너건 탕지 너이 응그나 블레
0: 로기 탕하시네
1: 따 보라구나 아까 어 부리부나 신통작 그걸 아키보이
0: 땀
1: 사이로 허가 해네. 땀 말해 눈 안에 달린 마 말해 그 달어 아 말해가 이 안로기도 당대 인사원 누나 어 하이데나 걸어 기대 보면 인사 가서 가도 만사 가서 탕가 탕가 그 우자람 말 말해가 아 그 우자람 뭐 승조 가보는 이낭 이낭 어이 먹해보 문이서 사는 당만이 눈만 말 이 마영배 땡뱅 패갑래 탕구리도 엄두야래
0: 아
1: 내가 안 달린 마 말해 보가 말해가 말해가 니니 고보 야풍돌어 응고동 많이 동 아르시북 동포 엄마니 너무 룽나이 아게 어찌북니야 랑마 언니니 버플럼디 당어이 베데부브라 사작 당블레 보태 당의 비사베가 가이토 계속도 사야 튀요 내세 사얀
0: 아
1: 아게 아버노 코제틀랑니 니 달레 사르 허타 어 아이데 아다 코제틀랑 탄 아버니는 옹카르나 어서 마영 뚜이 두부 야팡어디 칸테 그리 어 리어 럭까 럭까 럭까 하와 클라이리아 오방나 엄마잉으로 디사이 너라이 하고 랑랑 하고 시부 고박서야 같은 뭐 탕가 됐나 걸어 어슬라서 니니 돈 플랑가리 타울라 어버니니 방나 온구나 가서 무릉 마통 된상 어른이 역자수 오 무세야 마느냐 다부니야 부후 버서는 한 걸어 동만이 플랑가리는 에 코사와 어 자람 나라 아스리 대회사 하리와 손마잉으로 뒤디 가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이 때니 무슨 이렇게 또 해도 비싸가다 비니 버티나 아 그래 너고 상세히 갚어 어 아마 어 아마 어 아무 어 사부 어선 바용아 해너브라 바리 구루루 까라락 밖에 앞에끼 리만 진짜 사본가 너 앙세 아마 따와나 시리 따북 앙 사만이 바이너 인포토 마네 니니 달래베 당말래카

0: 에뭐 세로 허로 따바나시니 따블레는 탕아리는 세로 허로 그 오브리 개 사모 칼라 바보 어 그나 한 눅세 따바나시니 따복 소토 디게 그 사카이 비니 마이므로 하르슬리네 클레 와이 번호 두 위에 하이베 우구 따낭이야 너 후 땅이야 고네 하고 비라
1: 아 그때
0: 보러
2: 그러네 약간
0: 그러네 약간 그런 가족 탕가다 라자시 내게 내 벽까부 오그란 증만 보살로 다보 빈도고 망치 보러 탕지음래
2: 라자만나 비시
0: 라자 녹지 보러 손이야 빈도 망치 보러 파주 라자 살로 콕자를 개부 콩이도 하지라 나카가이 아수 그랑 탕가 베 라자 신 녹이 만나 페지노 어 오란 증만 보살라 능세 라자는 무족 동시불래 아니 시가서 너네 신나 힌자 라자 신 분은 시가서
2: 이거 뭐는 마사카
0: 마스 에리카 라자 신 녹이 마 탕가부 아수 클라이
1: 파이타고카이 라자 신 망시우타
0: 망시우타 아바이 클레이 보롱니 더저 바 쿠부이톤 카하가이 포이토톤 하가이 보롱니 숭통마 카함 자마 카함 카이타 묵통우숭 아르니 야가고 어저 티사와이 티니니 캐는 고투마 어르나 파이타리카 도 당송
2: 아와투 카체 오 캐는 카톤 베싱테
0: 타운드로
2: 보트 마니 만 마니케 라모 제세포노 젠잘 파이톤 쿠부이톤 카체는 아 젠잘레 메체니 마
0: 메세니 마노 메세니 마노
2: 아 어건 쓰는 가다 승 티니
0: 다
2: 인가서 허방가선 탕아시원다
0: 다간
1: 말라시원아죠
0: 다간
1: 대와샤 파이비원은 이노로
0: 게나
1: 파이디
0: 아아
1: 다
0: 대부 세크나리 나이 너로 페가케
3: 아식자라 아주 아주니 코토마 판다 카나바이캬 디니 카나르자카 아란디즈크니 코토마 샤위 카나르카 솜부람 데보르마 Pandavata Bukhana Raja Kaina Jadu Nira Chapu.